0: 오니파인트리 트라우디드스피더 2120 노트 아레스.
1: 2120 노트 아레스 오리폰 830.
0: 일본 카고 202 위치 아드 디렉트 제민 디스테이션 6000.
1: 디렉트 제민 6000.